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기나이타파 얀데 뿌에레
3: 장면에 드만에
4: Yo pa chaiki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ches causa.